0: 그때 가동이나야 어 다가난 신기 라인에 산지에게 최근 나라래야 이니 라 가수래 나란도 예주 라라 소스 예주 과야디 아니 개치슈시 소원인도 자네 아니 예주 용야기 시진치 창통니 셈 라다 그게 녀서나 라스서나 아니 예주 실이야 가수래 만주야게 배냐부 때야게 박유 땡토 말봐 민영부 파유 땡토고 내가 인도자네 창디 니바샤부 송아래 와 근데 인도 말하지 그다음에 러베 신랑 준비 그다 왜냐 개인도 우 차샤나야 사와 시장에 야 창통아 뽕왔으니 나도 좀 시야인 거야 어 시야야 좀 된대기 나가 덤벌 마와 남기 창 자이 쯤비 시베 최상에 동는 지금 말했으니 근데기 어 러진 내부 송아래 근데 송아 인도 창 중계도 지금 밤에 망고 동네 야구 밤에도 망고 동네 야구 야 말해 중간에 빵거 바래. 대만아야, 융강도 차거 바래. 대신도, 아니, 겸부 예배 쯤은 써야 돼, 야구 야 말해. 뺑거 밥을 넣어주고, 우머리지 차려갈래야, 겸부 예배 쯤은 써는 예배신부 야리스. 어, 겸부 예배 쯤은 써갈래야, 아니, 자샤 배운 거리스, 차도 배운 거리스, 마개 배운 거리스, 칠수 배운 거리스, 앤디, 융하게 예주만고 배운 거리스, 그래서 인도 산에 겸부 예배 쯤은 뒤, 가서 우리 미룡을 해주세요. 법을 넣어주고, 내려서 와야 돼. 그다 하장 집에 다 태치에 전부 되잖아 야부야 말이. 아 되네 긴둘러 껴서 소해. 아니 어더 못이 받아. 그만 셈해 봐. 어디다 빈닝 예브. 어래 딱 그만 셈해 봐. 종지 신부 미자 잡아. 어 되네. 가리네. 나네 한번 맛에 차와 연체기 긴둘러야. 아니 가서 그렇게 그거 제국을 해 잡아. 야
1: 다 되네. 这件事给江州国的子女把这件事提出来了信徒是给年轻子女能这个来进这个出来的这件事到了他讲这个来南面你去检查老龄人送的但这个哎你南站给老龄人送的你看这个是什么信徒是吧大人年轻子女那边哦常年的你过来尿的 你说你要的时候你那忙过去送你也得了啊哦那年轻那个年轻的大概呢今天哎你一大的最近放的最近放把的时候我现在给一大的准备的哎你来是这么的准备的时候给他成绩准备下的现在是哦这边的年轻的嗯准备的嘛那样子他们老的年轻的明白的现在的年轻的明白的当然了年轻的准备的
0: 那边就搞到猪，嗯，现在是个，哎，猪现在是个啥呢？什么嘞？哦，猪的血呗，血不便宜，哎，猪的干的话呢，全部是干多过啥子了？印度，当然了，猪可能是什么？现在是什么干的？全部冬天才能给猪呢，一个来人送，那边现在是冬天呢，一个来给猪钱呢，哦，哎，全部，哎，那边发啥？嗯。 就是有了结的，哎你，哦，你们的，咱们，哦，咱说的不给，你准备上场就出吧，要不然这边了，出吧，啊，现在给他出个三阶级送我的，今天这人就退一些，今天退一些呢，让给发了他讲，嗯，中年级就，这边来，啊，哪怕他们家从南面没去吧，对，这个少退钱呢，放我这里，也算成就设备，拉人，人送一个。

자갈이 유에 뺀조기 땡시 쪼고 테니 소남 턴제 임바탕 센루탕 사제 릭 턴제 강 렉시 머준지 파르투 계급대 신바탕 총세배 내다 당 초고지 내다 열게 용답 매바탕 자치 계급라양 주준 용준이 카부레치 선바침부 초안에 깔아난 유브세 콩이 공주에 따르치나 총세반남 총계를 체가도 교교첩도 랑이기 통섭기 난내대 랑구랑둔 투배 탑시 제거버지 대야 통섭바당 신바츠 랑이기 레둔 쪼 소남 신뢰 임바티 제배 혈도 통섭 소수나 랑중기 퇴계당 퉁공 점인 여바 대졸라 때네 컹징탕 통섭 수중카 리서 선수 제거발 심벌세 대신 심벌 냠다당 심의 내조와 냠기 냠지 레군 고속 투바이나 하장기 약보용 글세 칼라스나 심벌당 총세바 대신 총세바 난내도 최신배 락시바 충가 소기 냠지 초과식 쭉 투바이나 벌수 총바당 캐바 대조라 땜미그발 총세바 랭이기 랑기 튼게 남 톰사카라 뜬투바당 랑이기 총림 제외 토네 초외 내단라 열게 침부시 땅투그세 세마 침부 간디 초가 송세라 총세배 튼게 마세배 니고 모소니 패신이 매바다부세 총세바당 하과도 신발 때네 계급 대 초안 룹투기 여버세 대르때 자갈 계급 대 슝기 미유 토마티 총셉 열개 동답당 소남 레드윈티 열개 강달 동투바 짬 마세바라 소남라 땜베 솔레 카장 열개 동답 제거바인 대전도 슝기장 총셉아 쪼르 뺀조르당 신유 최대의 속이 튼진기 로람 강섭 식장 제거바신 슝내장 대단능주 공시 유바당 능무유지무세 대단 첩지 총셉아 라란 소수의 의원에 대한 의원단 시문 최대행기 강연함 셋업기 배준 제거받은 세마친부 간디초기 자갈기 총세바남 랑고 체능 투바시당 시둥기 차내 랑원 땜바식 구주대양 하장기 개친부시인 총세비 유미초르 시둥기 경완 차츠성화식 주줄 총세비나 미등아소기 시슌당 총세비 미마기 촉진 소기 시원라 열게 동구바탕 총습 베리드 룩투바식 네바르투 제거바세 총습바 남기장 공두슈바신 의본단 시행 뺀조르 지소 시드윈기 강해청마 세투바식 네바르투 용주탕 대체도 총습바 남기 리그드림구바 신투 슝내장 강지 로람난신바 대조르 랑이기 톱단 용답기체도 흉당 디도 난고바탕 하과르투 총셉 소수난 쥐베 미딩아초 반자이트 시베 시흉당 다가능신 총셉의 초진 그람사바 시베 초중기토니 미만남기 라란소수 삼자르뜬 투바탕 디신 라란소수 딤두 제베 구접남라 랭이기 강에남 슈이티 강에 대수 세답당 디신 흉내장 강에 대수 세답기치에도 뺀조 튼조소기 로람나와 대수 탑다블 배준 제바이나 야가르지 총세바남 초고여당 지조 시드 긍지태네 야르게 중화이나 총세바 레레신기 야르게 대 타르 야가르 기급대 도진 기급십도 네바르도 규르기 이바 레치 선바침부 초안에 까나안 쉽세

0: 유기 슝제 총바 카시엔낭 딱시당 니주 달린 제초베 톱단낭메 넘버 리슝 리슝 총바 카기 낭 니주 달린 헨조기 랑와 유메 고르 카세 슈바이나 자가르 슝데 총바 치주 총바 치중 용조낭 달린 제초베 톱단 유경 유기 미세 총바 유 셰르 모접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당 니송 모접강 Security Agency 니기난 더십 당 니주 달린 제조배 원천미바 가주 세분낭유 대신 마디카기 난도왕 니송 모접강 남기 토 니주 달린 제조배랑와 톱단낭미바인 타주 티미디에 자외 귀림 카세 넘버 졸라 슈바인 통마 개체슈니 니주 린난 진식 당 니즈 고든 덴바시 교바당 대양 산의 소수 소소 지망 유딤 제베 렌조티 렌진 초라 공슈 피교바인 대신 넘버졸 링단 덴베 방보암 뉴중 신진기 롱이 카피 장 빌초바인 렌조 초네 니즈 지릭 중원남 십주 난데 계시 니즈 도완 소나 제베 잡진 인지 자주 십세기 난규라 망용라 달린 세부 난교바당 론주당 도 도미 토단 토기 니주남 님숨주 생한 난규라 미만남 라 방보당 치바 카세 달린 난교베 가주 세부교 니주 렌조기 렌진 나 슈베 니주카 님숨주 바 규정 제대 유기 렌조 침물 주두르난 교바당 대치수 당대도 니제나 팀송 대전 칼라야 지능 지능 초베 세부교 뉴 미만 남기 캥교바식 신라 지망 유댐 나외 렌조디 차례 조니 산에 소소니 조베 공슈 카당 대신 강사랑이기 슝데 초바 카당 망 미만기 초두카 슝데 민베 시드 레자당 리림 간지토 니주 카세교나 헨조 테니 난교베 가조난유 다자 웨스뱅글나디 니주 달린 헨조기 공진조니 시리 아름구만 바다자리에 초인 도체나
1: 단다 도시 괜찮아네 추리나 왜 기급지나 미마 참마를 란다 대와 당 디신 흉증 소지 꼬라 간지 니주 가 시도 당 티도 지적배 경환기 꼬라 담주 시센 주부시 피해 가세로는